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규슈 남부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7일 저녁에 걸쳐서는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8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가고시마 현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경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 낙뢰나 돌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 관계시설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25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과 정부 관계시설에 대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회담 발표에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러시아가 점령하는 동부 루안스크주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등에 신속히 대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화회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키이우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은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란 매체는 동결 자산의 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를 부설하려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체제에 가까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과 가까운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큰 대립점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양측의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국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국에서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 뒤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한국이 농축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연료 확보를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각의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킨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0: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침을 나타내는 중요 문서를 발표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25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AI 시대의 인간의 존엄 옹호를 주제로 교황의 입장을 나타낸 중요한 문서를 취임 후 처음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문서 발표회에서 레오 14세는 AI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AI는 분쟁을 더 빨리 일으켜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폭력 행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미국의 AI 개발기업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전 세계의 종교 커뮤니티, 시민사회, 학자, 정부, 그리고 선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제시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지식을 가진 비평가의 도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6일 오후 1시쯤 북서부 평안북도 정주 부근에서 조선반도 서쪽 황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래 처음입니다.
0: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카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카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3: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2: 大丈夫?
0: 괜찮아?
2: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규슈 남부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7일 저녁에 걸쳐서는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8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가고시마 현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경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 낙뢰나 돌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 관계시설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25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과 정부 관계시설에 대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회담 발표에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러시아가 점령하는 동부 루안스크주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등에 신속히 대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화회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키이우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은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란 매체는 동결 자산의 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를 부설하려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체제에 가까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과 가까운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큰 대립점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양측의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국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획정하고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국에서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 뒤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한국이 농축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연료 확보를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각의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킨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0: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침을 나타내는 중요 문서를 발표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25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AI 시대의 인간의 존엄 옹호를 주제로 교황의 입장을 나타낸 중요한 문서를 취임 후 처음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문서 발표회에서 레오 14세는 AI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AI는 분쟁을 더 빨리 일으켜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폭력 행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미국의 AI 개발기업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전 세계의 종교 커뮤니티, 시민사회, 학자, 정부, 그리고 선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제시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지식을 가진 비평가의 도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한국군

0: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6일 오후 1시쯤 북서부 평안북도 정주 부근에서 조선반도 서쪽 황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래 처음입니다.
1: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카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카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5: 北海道? 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おや?大丈夫?顔が赤いよ。
2: 하루상의 지혜 袋.
1: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타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규슈 남부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7일 저녁에 걸쳐서는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8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가고시마 현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경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 낙뢰나 돌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 관계시설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25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과 정부 관계시설에 대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회담 발표에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러시아가 점령하는 동부 루안스크주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등에 신속히 대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화회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키이우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은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란 매체는 동결 자산의 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를 부설하려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체제에 가까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과 가까운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큰 대립점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양측의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국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국에서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 뒤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한국이 농축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연료 확보를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각의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킨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0: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침을 나타내는 중요 문서를 발표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25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AI 시대의 인간의 존엄 옹호를 주제로 교황의 입장을 나타낸 중요한 문서를 취임 후 처음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문서 발표회에서 레오 14세는 AI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AI는 분쟁을 더 빨리 일으켜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폭력 행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미국의 AI 개발기업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전 세계의 종교 커뮤니티, 시민사회, 학자, 정부, 그리고 선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제시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지식을 가진 비평가의 도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6일 오후 1시쯤 북서부 평안북도 정주 부근에서 조선반도 서쪽 황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래 처음입니다.
0: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카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카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규슈 남부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7일 저녁에 걸쳐서는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8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가고시마 현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경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 낙뢰나 돌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 관계시설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25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과 정부 관계시설에 대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회담 발표에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러시아가 점령하는 동부 루안스크주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등에 신속히 대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화회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키이우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은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란 매체는 동결 자산의 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를 부설하려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체제에 가까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과 가까운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큰 대립점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양측의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국내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각의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킨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1: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침을 나타내는 중요 문서를 발표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25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AI 시대의 인간의 존엄 옹호를 주제로 교황의 입장을 나타낸 중요한 문서를 취임 후 처음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문서 발표회에서 레오 14세는 AI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AI는 분쟁을 더 빨리 일으켜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폭력 행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미국의 AI 개발기업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전 세계의 종교 커뮤니티, 시민사회, 학자, 정부, 그리고 선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제시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지식을 가진 비평가의 도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6일 오후 1시쯤 북서부 평안북도 정주 부근에서 조선반도 서쪽 황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래 처음입니다.
1: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카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카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규슈 남부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0: 야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7일 저녁에 걸쳐서는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8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가고시마 현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경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 낙뢰나 돌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 관계시설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25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과 정부 관계시설에 대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회담 발표에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러시아가 점령하는 동부 루안스크주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등에 신속히 대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화회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키이우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은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란 매체는 동결 자산의 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를 부설하려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체제에 가까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과 가까운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큰 대립점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양측의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국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국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 뒤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한국이 농축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연료 확보를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각의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킨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0: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침을 나타내는 중요 문서를 발표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25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AI 시대의 인간의 존엄 옹호를 주제로 교황의 입장을 나타낸 중요한 문서를 취임 후 처음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문서 발표회에서 레오 14세는 AI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AI는 분쟁을 더 빨리 일으켜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폭력 행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미국의 AI 개발기업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전 세계의 종교 커뮤니티, 시민사회, 학자, 정부, 그리고 선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제시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지식을 가진 비평가의 도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6일 오후 1시쯤 북서부 평안북도 정주 부근에서 조선반도 서쪽 황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래 처음입니다.
0: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카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카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긴가크진이 이키마스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긴가크진이 이키타이데스. 긴가크진이 이키타이데스.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다이조부?
1: 다이조부?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3: 다이조부ですか?
1: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5: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6: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5: 北海道、いいね。
6: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5: おや?
3: 大丈夫? 顔が赤いよ。
7: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1: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7: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1: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7: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7: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규슈 남부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7일 저녁에 걸쳐서는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8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가고시마 현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경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 낙뢰나 돌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 관계시설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25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과 정부 관계시설에 대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회담 발표에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러시아가 점령하는 동부 루안스크주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등에 신속히 대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화회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키이우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은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란 매체는 동결 자산의 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를 부설하려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체제에 가까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과 가까운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큰 대립점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양측의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국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국에서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 뒤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한국이 농축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연료 확보를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각의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킨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0: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침을 나타내는

0: 중요 문서를 발표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해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25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AI 시대에 인간의 존엄 옹호를 주제로 교황의 입장을 나타낸 중요한 문서를 취임 후 처음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문서 발표회에서 레오 14세는 AI에 대해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AI는 분쟁을 더 빨리 일으켜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폭력 행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미국의 AI 개발기업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전 세계의 종교 커뮤니티, 시민사회, 학자, 정부, 그리고 선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제시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지식을 가진 비평가의 도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6일 오후 1시쯤 북서부 평안북도 정주 부근에서 조선반도 서쪽 황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래 처음입니다.
0: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카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카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타베타이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규슈 남부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7일 저녁에 걸쳐서는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8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가고시마 현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경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 낙뢰나 돌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 관계시설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25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과 정부 관계시설에 대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회담 발표에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러시아가 점령하는 동부 루안스크주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등에 신속히 대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화회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키이우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은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란 매체는 동결 자산의 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를 부설하려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체제에 가까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과 가까운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큰 대립점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양측의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국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국에서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 뒤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한국이 농축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연료 확보를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각의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킨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0: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침을 나타내는

0: 를 나타냈습니다. 또 AI는 분쟁을 더 빨리 일으켜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폭력 행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미국의 AI 개발기업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전 세계의 종교 커뮤니티, 시민사회, 학자, 정부, 그리고 선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제시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지식을 가진 비평가의 도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6일 오후 1시쯤 북서부 평안북도 정주 부근에서 조선반도 서쪽 황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래 처음입니다.
0: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카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카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

0: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1: おや？
2: 大丈夫？顔が赤いよ。
3: ハルさんの知恵袋。
4: 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대화의무대는하루상하우스의거실이었는데요이시간에는일본의주택에대해소개해드리죠장선생님일본의주택은방이어떤식으로되어있나요
5: 집에따라구조가다르지만요방은일본식방과서양식방이있습니다서양식방은플로링이라고하는마루나카펫을깐바닥에식탁과의자를놓고생활하는경우가많습니다한편일본식방에는다다미가깔려있는데요탁자를놓고방석에앉죠
4: 일본식방에서는다다미위에이불을깔고자죠
5: 네하지만지금은아파트가많아지고생활양식이바뀌어서요서양식방이늘어났습니다그런데전부서양식방으로하지않고일본식과절충한방식으로생활하는집도많아요
4: 네다다미위에서지내는건기분이좋을것같은데요
5: 그렇죠일본의주택에서는신발을현관에서벗고들어가고일본식방에서는슬리퍼를신지않죠다다미에서는좋은냄새가나서기분이편안해지는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4: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 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의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0: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1: おや、大丈夫？顔が赤いよ。
2: 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대화의무대는하루상하우스의거실이었는데요이시간에는일본의주택에대해소개해드리죠장선생님일본의주택은방이어떤식으로되어있나요
3: 집에따라구조가다르지만요방은일본식방과서양식방이있습니다서양식방은플로링이라고하는마루나카펫을깐바닥에식탁과의자를놓고생활하는경우가많습니다한편일본식방에는다다미가깔려있는데요탁자를놓고방석에앉죠
2: 일본식방에서는다다미위에이불을깔고자죠
3: 네하지만지금은아파트가많아지고생활양식이바뀌어서요서양식방이늘어났습니다그런데전부서양식방으로하지않고일본식과절충한방식으로생활하는집도많아요
2: 네다다미위에서지내는건기분이좋을것같은데요
3: 그렇죠일본의주택에서는신발을현관에서벗고들어가고일본식방에서는슬리퍼를신지않죠다다미에서는좋은냄새가나서기분이편안해지는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2: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쪽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규슈 남부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7일 저녁에 걸쳐서는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가고시마 현에서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28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가고시마 현이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선상 강수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경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 낙뢰나 돌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 관계시설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25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군과 정부 관계시설에 대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회담 발표에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러시아가 점령하는 동부 루안스크주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등에 신속히 대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서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성명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화회담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키이우를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0: 반발했습니다.
1: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은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란 매체는 동결 자산의 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남부에서 기뢰를 부설하려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합의 내용의 문구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체제에 가까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과 가까운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결 자산 해제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마지막 큰 대립점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양측의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국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국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 뒤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의 진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한국이 농축 우라늄을 군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연료 확보를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각의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킨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1: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교회의 지침을 나타내는 중요 문서를 발표하고 AI, 인공지능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25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AI 시대의 인간의 존엄 옹호를 주제로 교황의 입장을 나타낸 중요한 문서를 취임 후 처음 발표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문서 발표회에서 레오 14세는 AI에 대해 무장 해제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말이라며 군사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AI는 분쟁을 더 빨리 일으켜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폭력 행사의 문턱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미국의 AI 개발 기업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는 전 세계의 종교 커뮤니티, 시민사회, 학자, 정부, 그리고 선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제시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는 지식을 가진 비평가의 도덕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6일 오후 1시쯤 북서부 평안북도 정주 부근에서 조선반도 서쪽 황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래 처음입니다.
1: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카고시마 현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미 지방을 포함한 카고시마 현에서는 27일 저녁에 걸쳐 선상 강수대가 발생해 재해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기상청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타베타이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が食べたいです. 라멘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 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0: 되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